是的，我觉得可以去找个老师，不一定会出现在你手上，也就更好的所以机关。그래서 매일 밥을 사다가 사다가 그래서 이거를 좀 아기 아마 사도